0: Hello.
1: Hello, Kong.
0: Hello, good morning.
1: Good morning, Peter.
0: 비대면어?
1: 안녕하세요, 가고 싶어요.
0: 어이 바샤담 나시에?
1: 아프나시네시 타이스네시네이마.
0: 나시탄스면? 어따따. 댕이 프리앙 소바이피 시간에 그 프로그램 그 종이면 따갔스담.
1: 더
0: 바니
1: 고개시고.
0: 소그맨 룩 라라핀 엉그 징로아 이유 다라핀 그와 왕인 빈땀이피.
1: 아이나 가라가는 지구에 정리가 안 됐으면 마.
0: 어 지금 받았으면? 부원 괜히 그 지금 와 지금 받아 쓰면 그 배송 때 낮수다. 때 자이 막에 대고 보면 스탑 때는 내 번땀 너 나가 지금 와 미니 메니
1: 병 바이
0: 병. 또 니네 앞에 스탑 소 봐야 너 받아.
1: 아니 경에 페이 검불아 비그 선거시나마
0: 어또 고블레시 부원.
1: 여기 파라리 돌아 창가 아가시원이 실라
0: 어안.
1: 이 바댕 블로슬라 바원 양이 바아사라이 이검 수바
0: 어안.
1: 이가 반 바야 바라이 키 리그라스 기반 사야마 아니 보는 왜
0: 왔다
1: 바리 너 납승 아가시원이 바라
0: 왔다. 데 쿠블레 시본 에 가타 바 샤담 니 소크맨 시본 바 피에심 벤타 하긴 그 프로그램 종이 바 니크르맨 바 핀낭에 심 벤타 하긴 그 스니기 포르크 벤당 완 루모 데또 쿠블레 시본 게냐 삽미 오케 징 라이징 바 데스몬 리 마키슨 메이니 쿠블레 시본 바 샤담
1: 아이다.
0: 또

나를 밝혀주는 걸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와 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참

하마냐 야돌리 만데랑니루 루타 소메랑오니 다비룽잉 바 마침 지안 다우 추속나 싱하 야 콜레지 코르카 마초티 아바칭아타 하우디 마신로 졸니 만데랑나 몽송 바테 차담비랑나 블롱이 남그니 오글록 졸니 차담비랑 그펜 비아프랑오나 리 포레나가타 낭자와하 송온 포레나가타 촐코 만앙긴 운박사나 졸니 만데랑나 바 카므랑고 부코티 온긴 에네 소니 만데랑 가동 소잉아